0: 대화가 하나 싶구나. 아,
1: 여자사코.
2: 아니, 또 복근을 잡아 주기가 싫어야 돼. 아, 내 복근 쓰기가 졸리지.
1: 납사해. 멀멀땐 참 해부룩 꽉가신.
3: 해그럼 짜그럼 짜.
1: 해그럼 빵래 그럼 빵래.